0: 喂，你好，我困来坐来，要几组？
1: 你
0: 三千六百八十几？三二三二一组，好，等我好了，你刷接的哈。喂，你好，你好，我困来要几组？
2: 要几组？
0: 好，来三线哈，三线哦。